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40여 개국이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실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된 실험에서 사전 통보의 관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각국에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실시한 잠수형 발사형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보입니다. 11일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된 미사일 실험에서는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사전에 통보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표준적인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충분한 사전 통보나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일 없이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고 인근 각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며 모든 나라, 특히 핵 보유국에 대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지난달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형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실시한 바 있어 이를 염두에 둔 대응으로 보입니다. 실험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사전에 관계국에 통보했고 국제법과 국제적인 관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리츠장 군축사무대사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중국 측은 미국 등의 국가에 사전 통보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미사일 발사 실험이 어떠한 국가의 이익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보했다고 주장해 발사 실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40여 개국이 참여한 공동성명 등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조작으로 중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해 미국 등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0: 일본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13일 시행됐습니다. 일본의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자민 유신 양당과 국민민주당, 참정당의 네 당이 공동으로 제출해 지난달 국회에서 성립한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대상이 되는 국기를 국기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유체물이라고 정의하고 현저하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국기를 공공연히 훼손, 제거, 그리고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나 주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감안해 판단하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회 심의에서는 벌칙의 대상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잇따라 법률을 소관하는 법무성은 법률의 취지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을 주지해 적정한 운영에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12일 오후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전화회담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추가 비용 없는 형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대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 한시라도 빨리 사태를 진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따라 협의해 핵 문제를 포함한 최종적인 합의에 조기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항로 설정을 위해 오만과 협의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비용 없는 형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대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항행 중인 선박을 공격해 승무원 등 6명이 사망한 데 따라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도 현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후티파에 대해 자제를 강하게 촉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오만과의 협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포함해 이란 측의 생각을 전했으며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화를 하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한국이 2030년대 자국에서 개발한 핵잠수함을 진수시킬 방침을 나타낸 것에 대해 북조선의 외무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5월 핵 잠수함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중반에 첫 번째 잠수함을 진수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외무성의 장금철 제1부상은 12일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국의 핵무장 기도를 공공연히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한 뒤 우리나라의 안전과 해상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안보상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적대국의 군사적인 기도에 대해 보복 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을 보유할 것이라며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1: 한국 수사당국은 교단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130여 명의 정치인에게 불법으로 헌금했다며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피고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명은 2019년부터 2025년에 걸쳐 국회의원 등 132명의 정치인에게 약 1억 8,800만 원, 일본엔으로 약 2,100만 엔을 불법 헌금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교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인을 참가시킴으로써

0: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조직을 이용해 헌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통일교회와 관련해 한 학자 총재도 교단의 전 간부들과 공모해 2022년의 대통령 선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가까운 의원에게 일본엔으로 1,000만 엔 남짓을 불법으로 건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서는 징역 13년이 구형됐으며 오는 31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1: 소니의 반도체를 다루는 그룹사와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최대인 타이완의 TSMC는 새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2029년부터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 회사에는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소니가 4,650억 엔을, 반도체 양산을 담당하는 TSMC가 2,820억 엔을 각각 출자하며 생산 능력 증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2: はい。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0: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4: これ生卵ですか?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はい.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すみません.
0: 미안해요.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낫또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2: はい。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1: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1: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1: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1: 다베르
0: 먹다의 가능형은
1: 다베라레르
0: 먹을 수 있다 인데요.
1: 다베라레르의
0: 정중한 부정형은
1: 다베라레마생
0: 입니다. 이 경우에는
1: 다베라레마생
0: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2: 못 먹어요는 다베라레마생 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1: 다베라레마생
0: 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다베라레마생 나마타마고와 다베라레마생 나마타마고와 다베라레마생
2: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2: 자, 많이 드세요.
1: どうぞ는
0: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1: 닭상은
0: 많이.
1: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 동사
1: 食べる의
0: 태형에
1: ください가
0: 붙은 것입니다.
3: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2: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1: すみません。
0: 여기서는 미안해요 라는 뜻이죠.
1: 私는
0: 저,
1: 사시미는
0: 회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1: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1: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1: 고치소사마데시다
0: 라고 합니다.
1: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いただきます。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これ生卵ですか？はい。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7: 納豆、大好きで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아침식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의아침식사하면어떤음식이떠오르세요？
2: 네、대화에나온것같은밥과된장국그리고생선구이죠。
0: 그렇죠。일본의전통적인아침식사는일본음식인데요。밥과함께낫또나김、우메보시그러니까매실장아찌죠。계란을먹기도합니다。
2: 양식을먹기도하나요？
0: 네、최근에는빵에다계란프라이、주스、커피같은걸먹는사람도많죠。
2: 호텔이나여관에서는어떤아침식사가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주로일본음식이나오고요。호텔에서는대부분일본음식이나양식중에서고를수있죠。또는뷔페형식으로일본음식이나양식을함께먹을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2: 네、좋아하는음식을마음대로먹을수있는건아주좋지요。저도여러가지음식을한꺼번에먹어보고싶네요。